0: 사기나라.
1: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 나비나라.